0: 이웃 사이는 거의 술을 지르다 어디서 많이
1: 들었냐 어디 올랐니? 나를 뱉는만 라이키야
0: 이강수 주다로에 달려다
1: 라
0: 예 오 솔직히 여러분이 아예 알리니
2: 아유 호 솔직히 아유
3: 라디오 스타팔다 103.4MHz

0: 여자 사랑만 지그자 하네.
1: 너니 너니 바빠 이긴 주단요 바빠.
0: 아니 हामी सबैको चाहना रेडियो सफलता 103.4 MHz।